0: 네 엄마.
1: 엄마.
0: 네 동생 거기다 너까지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처박아놔 뒤탈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
2: 여행 전날 밥하지 말고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. 7시에 역 앞 바로 구이.
1: 좋아하는 사람 있어도 상관없어. 언젠간 나 좋아하게 만들 것 같아.
3: 나 우지한 오빠 좋아.
0: 더 빨리. 얘 빨리 잡아. 아줌마가?

0: 저희 어머니 그러실 분 아닙니다.
1: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.
2: 내가 들은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.
0: 아, 너 제법이다.
3: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.
4: 아, 장난하지 말고.
3: 맞지 아니라니까.
4: 아빠.
1: 유관호사 머리 굴리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네. 저 여자 봤으면 알 거 아니야.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.
5: 아, 네 엄마가 그렇게 사라져줄 줄 알았으면 너한테, 아, 너한테 시간 낭비 안 했지.
1: 왜? 내가 소름 끼쳐? 태영이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대신 기어 들어갈 거야.